땀나 하우라 울락콩아 구워 우푼 그라이버 우풀 날락떠기 왕네 싱우히부와 하포용길이 라인타 싱우버 코임 라이마야 암나 토록범아 밤 람렐레이 하우

니놈이 사나 부름 뻑가기엔 징후이 몰람낸 징카이빵부마이다 훌타올라버시 빙일라이릴라버야올리 까우타친구이 내렁리니 라이오이비능부부 아이고 까이라우 사랑리 리르까버 사랑리 마땀마두데디 마랑인디 팔자과 말이마이 땀빡떡들리비르가 징후바야물리그마이게이올리르 시어라나 고마운 말인데 코로 코로 코리 자랑으로 눈치 얻은 애디

0: 딸이 우리 엄마 아이 샤싱이 간마리 염과이 먹고 밤즈버 멍저는 뭐 멍란께야 말렘 신배퉁네 산도를 리벨레나 아시나 멍파우나를 리드라이나 간마다 먹고 쇼와래 마마마 바오이 왜 그 쇼와래니 더블시
1: 에 코이드 나테다 몰로바 미 코딩 막 와나리바니 아이 자니시디 크람마파리 마사나 와칼타자레 호나바슐렙트리 아도 이산시마디 앙앙오리 얌피 아코이 아니나 섹신나 호나비바 잉신비바 레빠야데모바바
0: 잠시미 마마는 나리도 아이나 타바 가드링에 마보다 비탐비베야바 크라타피라게 마숭하고 다르가 마마는 나무 이샤불라리 딱비게 되거니 아코이 구미오이나 나바 시험다바 야다바니고
1: 아이 슈강이 모이바바 아이는 눈밑 코딩이 이쇼르다 크롬자리바세 나하바 이익바 야위다바 아시칵다니 타박 슈다바 슈야디 이사 시험다바 슈야디 아와나 티금시 모이바바
0: 에이 아이 이번이 워리 샤링에다 앙앙도 호두비트리니 아 엄청 호두비트리네 에상고 마마나 엄청 호두비트리셔서로
1: 앙앙도 호이호이 에이 호두오라게
0: 가야다 통나레이 크럽이노 마사싱이 호나바 이몽이 꿈놈수마돈다 아두기 슈마탁다 아힌 티앵로 파워 피샤드나 이몽뿐은 어버 헌나리 마마 낭시와리 해봐 이 캉이 아이 베마 낭토라 아브라 라오라
2: 바바 나 톰다 무름무름 소리도 뭐가 이기노
0: 하 그시톰디다 샤토 밀라릭 다키드나 나이름이니 나이리 야오로 그러는 거
2: 아우 바바 야오래
0: 아
2: 샤 아두가 꼬아 또 시기빨에 아시 딱비오
0: 가다 예 시디 온통으로 파자 크라브 또빅니나 마니포리 마기 마우샤라이렌 비기 파자바 최다보바리니 아 마니포르 바르키노 폭틀레이바 뿌닝 후르브라이자마니
2: 아
0: 마니포르기 마우샤기 파자바디 마푸기 쿠돌니 하이바디 마니포르 하이블레이박셰 마우샤라이렌 비기 파자바 컵타나 레티앙라바 레이빡니 하이바니 꼬 아상바 징상나 레이빠링

아이 쭈아이비가 사고 너는 힝리버 미워 싱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티 다워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너버 헛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워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th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the sang laga complaint of Vig. HIV eski 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o.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마, 라릭 반가봐. 지 팀은 여기도 빠르라. 에이, 능분이. 얌, 렘비 그랬고. 방이 나트가 방디에도 봐봐, 아이비 능다봐.
1: 역시 나는 렘비다. 미녀 오크라가 스탠더 야우드 바타봐.
0: 호이, 스탠더 리카라 야우드래. 아도 지티 할아 로이드라. 보스타도 만비로. 드민나, 까남 까간다나. 사일렌. 아도 할아까니 할아 오이, 왕따디.
1: 지티 입에 상대를 해오랑 없으나 너?
0: 없으나 바쁘디 나차디다. 아시는 분 음식이니. 나온 우르바수 음식이도 기니.
1: 레오로 접자니고.
0: 레오라니. 샥파자이 마티 나쁜도 간말리. 나쁜 라이브세 가나다보니다. 샥파자바시수 구이다보니고. 낭나 지티 엠땅 입이락바나 아이 분시 수파시마 뚜민나 레이브 엄마니. 낭온다 와 하이다바 낭온다 아이 이삭시에 수우고 한다바 송엄마니.
1: 이가 강대바 땅누고 지티 이락다바도 바하 좀 따로 분시 수파 뚜민나 레이오 분시 수파다 나티 마포 마포 코딩다수 아이 부칼루노.
0: 호이 나시디 아이 이카이레 분시 수파시마 뚜민나 레이제게
1: 소통하이 내기지 가만히 땅니다.
0: 농시부기 와 아마타 하이라로 아이 지티수 이라로 아도 까리곰바 아이나 해리시 낙궁암드라디 아이나 디나테코 낭기 사키 군두나니
1: 마삭시가
0: 강남 짜다바 마통혹다바 마떠라바수 앙아오브니 칸비노 아둥아이 이티하스타 트로이 레이박타 란가야 토키바도 란팜바 레이박팜바 란툼팜바 닝토레닝토마사카야기 나티 삭파자비 헬렌 마송랑기니 레이자호르게코
1: 마삭시가

아가스반인팔 하우직 봉포마시다목 부드너락자리 마니프리 풀미세이 그돌기 아한무들로고자리 아힝 마마이 풀미시드기 아파오마디 비몰타 레샹팀기 아픈바콘젤다 비몰피봉나 세링마마디 아파오 마사망나 세랑바 이세니 그돌담자리 따미르시

마탕 담복 로코차리 아티아기 미녹 숨시데기 다켈람밤 만다키니기 콘젤다 캐츠메움 키솔쿠마나 세링바무디 지 수르찬드르나 세랑바 film 세이니 쿠돌담제리 타미나시

한자리 바이사 예식을 인해나 땅가가시다 머니프리 필름실한 독자바 마당시들로 신자리 아가스바니 인팔 하우징 넘비용부 봉따라인 되다 아래 머니프리다 넘비용부 빅바오 더비르시

정직풍 퍼머시다 목보드는 락자리 마니프리 필미세이 그돌게 할머들로 그자리 마니토이바 필미세이 사다낸다 아무리로 시비나 아니게 분부 컨젤다 AMM 짜데비나 세령바 아무리 도움을 당장나 세이랑바 필미세이니 그돌 덤자리 담이나시

그들게니 수보이는 로쿠차리바 이세이어시 항항 펌시드기 부스파라니 에머디 에머지 아니게 뿜도 컨젤다 베피엘의 상태는 세령바 마디 라훌 블루나 세령바 펌세니 담

0: 나나오 헤이 나나오
1: 응?
0: 난고 애육기 가리가리 자르게 방아시기 하
1: 상고음 다에 예로 엄마가 자리에마
0: 라포이디 자드라봐 하 라포이디 자드라봐봐
1: 북시 빅탈레야봐 라포이디 자갈레이드레 아이 호렌 짝짝오감 따야하로
0: 영호 낙나 라릭파나 하이라슈 학장나 부파트라디 아리엠바니 좀 밤진도나 좀 라릭바도나 라이라디 자바슈또 마로이 너 때는 낭수 타우리 좋은 게라 나들아가 워킹 자켓라 가리 너무 맨 가르디 따우시네 붕어 나들아디 낭이나 사도 이파파르로 해봐 좀 속질러 이네
1: 다다디 질하우스 티디 어덕이 마사도수네 워킹 자켓바 어덕이 샤나바 자켓바도나 마디 왕하우다 하우리네 이마 마디네 꿋꿋 그 요짜니
0: 흠라 요짜니 요짜니
1: 어두나 마사도수 파레 어덕이 펌붐가도 마레이 마레이 따자니 흠라 자이는 맘밍 아이더기 워킹 토크러버니
0: 까리 람가노 본싱나 네나 하이버니니 마마앙기 람박다 모이메야 마마 사나리버니 난기 다다디에 골젠 바얌 하이에나 하이나리네 붕어 나하네야 클럽기 세케터리 하리나 하이라미니 하이 난 라릭파미나 시 하이람 다이네 응원다 하 와리오이나 사나도 널라이레네 더보부디 시시 암마루오이버니니 낭나나 샵 촌베제 시기 아이암 누가이다바 아 가다이누 가다이누 낭라이 또 포토로 이행을 시세
1: 시달래 또 이마 시시네 이암 누가이자 니가 풋볼 기말함 다니에도 시제
0: 이마 시저 풋볼 기말함 다 왜라미니 이마이자 나가 사이와리 사나람 바두고 짬마나람이네
1: 아도 이마 풋볼 마사나 시기 아토파 마밍아 망울라이브라
0: 아 레이에 레이 타이나디 풋볼세 소커 하라가 강나람이 예
1: 소커
0: 아이코노 자우럭보다 풋볼 얌빠암나 사나람바기 와리 아할라마네 암리비레 아이나다바다 산토스 트로피 가이시 사나바다 마니푸르기 팀 야오레 마니푸르기 디 사나바 하이브세 포크바다기 루톰다 돔 야오라 아바곰바니에나 하이나리바니네
1: 아도이마 풋볼 하이브세 미야마나 사나닝이 하이두네 헥다 사나바야브라
0: 아 Yai, kari kiti yate.

이사야 세타 한자 개바가 로이나나 굿이브닝 마니폴기 더럼다 아덤나 간비락바 풀마마디 마담 이사이 생란 톱자바 마당하시다 로신자리 더럼다 사록 야비라키바 마디 더럼마 세부 다비리브 코딩막보 건쟁범 내일 말아 짜누나 아무까 하나 타갓바 풍독자리

군도기 와리 아마소 아이디 강락대 이랑 랑잔 하우라키 분시시나 가람나디 마풍 파나 랑라 아마타 조이토칸다 레이카 아마타 세토칸다 군도고비 레이랑 낭부 링르시기 이쿠시나 타모이눙기 마렙 루라바 이롤농다 욕두나 탐자바 닝아이 부바 와리 쿠딩세 리톡다바 카이도농다 수야옹키데 로신두나 카나 칸한다 탐락리바 마파우세 나학 칵타기 오이람레 이카이 디비 누자나 하우직타막 칸락리 솔라바 타모이기 마리세 퐁암드라바 푹닝기 이타우니 솔라바 타모이기 마리세 퐁암드라바 이기 푹닝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징 루미당기 뿡따라 마카이 따락바가 로이나나 나시기 터럼바린 루신자나바 단자두 요르데 하이잉 줄라이기 땅 군트라마토이 야이퍼바 이라이누민 누가이르바 터럼가야가 로이나나 아목락제게 나시기 오이나디 터럼따비람리바 뿜나마키마펌데기 가이니야 탕니자리 비나비라시 제힌